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네, 케이푸드 페스타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시회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케이푸드 페스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국 사찰음식 교육관과 그리고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 전시회에 있어서, 이 행사에 있어서의 사업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일본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 전시는 일본 분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시를 마련을 하셨습니까?
1: 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철학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표 음식들을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 체험관을 소개하는 코너부터 시작해서 직접 오관계를 사경해 보기도 하고, 또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친근한 웹툰까지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방문객들이 사찰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비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철학임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체험관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10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음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템플스테이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에 물어보고 가면 좋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홈페이지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템플스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야후라던가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사찰들 그리고 날짜 이런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여행 날짜에 맞춰서 예약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0: 네, 함께 오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장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장인 해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도 쇼진요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진요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에도 정진요리라고 하는 이 사찰음식 장르가 있는데, 이 한국의 사찰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제가 한 일본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정진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정진 요리는 그 계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그 채식 수행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유부 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하고 절제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인 듯 싶었거든요. 반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은 같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또 지역의 그 식재료 또 거기에 함께 자연 환경과 지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나물이나 발효 음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 듯 싶습니다. 정진 요리가 절제의 맛이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느꼈다면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저도 전시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소개한 그 시원한 메뉴 중에 토마토 물김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토마토 물김치는 옛날부터 저희가 먹어오던 물김치에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토마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만든 현대식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것도 지켜나가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자 토마토 물김치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런 토마토나 그 레몬을 이렇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맛도 좋았다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0: 네, 시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의 사찰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좀 특별했다, 이러한 감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까요?
2: 네, 시연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정진 요리를 할 때 어려움이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런 질문과 또 정진 요리의 그 정신과 사찰 음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스며져 있는지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일본 분들도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월 23일까지 이 페스타 전시회가 계속됩니다. 직접 시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전시관에 오셔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2: 저희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관에는 사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명장이신 여섯 분의 스님들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과연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템플스테이에는 그 100곳이 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사찰을 직접 방문하셔서 네, 사찰 음식 방문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저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외국인 분들도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1일 체험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는 너무나 즐겁다고 하셔서 실제 일본인 분이 교육 과정까지 수료를 하셔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로 통역도 하시고 일본인 관광객 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체험관 사참에서 방문하시면 저희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일일 체험으로 사참식 만디도 체험하시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 현장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하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케이푸드 페스타 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 기획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오쿠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맘스터치가 시부야에 생기고 다양한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팝업스토어 같은 형태로 열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문화 K푸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알리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통성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서 그럼 또 문화원에서밖에 할 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식문화도 뭐 이번에 전시했듯이 전통주도 한국 전국에서 정말 다른 형태로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불교의 음식도 요새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인사동에 사찰 음식 요리점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마침 일본의 쇼진료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도 가능한 사찰 음식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식문화의 정통을 알리는 데는 우리 반상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상차림, 전통주 사찰음식 세 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이 전시가 시작된 후에 일본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상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있으실까요?
3: 이번 전시에서 사실 그 전시 기간 동안에 계속 전통주 부분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한국에서 가지고 온 36종류의 전통주를 모든 종류를 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게 한국 전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다. 어떤 종류로든 전부 맛이 다르니 이제 시음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일단 첫째로 놀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국의 술을 모은 곳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중에 이화주라는 막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인데 네. 그런 형태의 막걸리는 한국인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맛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걸리랑 전혀 다른 형태 같은 것도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또 사찰 음식으로 사찰 요리가 사찰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 완전 정갈한 느낌으로 이제 오신채라는 야채를 안 사용하고 뭐 일본에서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사찰 음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철 야채를 활용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간 음식들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차이감 전시장 들어오면 느껴지는 그 전통주 바 모던 바와 또 다른 세계 여기서 또 지나가면은 저희 상차림이 우리 한복이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전개돼 가지고 그런 점에서 크진 않은 전시장, 이제 미술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정말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유익하게 많은 정보 얻어갔다고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0: 네, 이 현장에서 이 담당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 문화의 현재 위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0: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대중문화 중심으로는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지금 일본을 비롯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전시 담당이라 저희가 전시 앙케이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 문화도 물론 많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도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라고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당연히 많고 문화원도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리는 전시도 다른 행사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먼저 지금 전시회에서는 36종류의 한국의 전통주와 그리고 15종류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술들을 모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5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미 안에서 그 전통주 소믈리에 운영하시는 전통주 칵테일 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일 세 타임씩 약 1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5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 취재가 끝난 다음에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통주 아주 종류가 많은 36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도 특별히 아주 많은 종류를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기 한국문화원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의 K-푸드 페스타 다음 달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